0: 우리의 힘은 태산 삼 부파가스 약한 그런 아론 노력 그런 노력도 까뽀띠카 뭐 왜 많이 다 안쪽에 인수 파이 안 칸이다
1: 예.
0: 주뱅 단 개인이 좋은 건 듀티 건 클럽도 카티앙아 많이 인수 파이 좀 많이 인가 좀안칸 간티 생로 두두간 소이텔 제공해
1: 니 에드로 이 마니 웬웬 샹샹 말락 테나 카니 아니야 카 레이마이 테데로 니 페이주안모 칸테카 이 나이 차도테 포인 간 로시아 안가 이 보인주 카 티르 차탁탁 마이 간한 아시아 춘 조마틴 뎅기 넷나 알로투아르 토테 포 안가이 차도테 아포인 엄마이 테야 이카이 웨논 레 엥틱라이 포 웨이랭 테 카 알로니 탓 메야 웨논 레 테이랭 카 알로니 메야 이 아찰라이 람테 모 아짝라우 람테 포 니 시에 인베나 ngai ti khani a ti chon he kan huna top chepa i doctor zomin enge hemi azona in zo tolem loin ngai chatu te ta na poimo sha tur poimo ti kha han soi se chang a
0: Ya pun tegal caka soi turi kan hanga khopa ma ubi bui te shia tu kha ma rojo soi na pun te na dai len lova a to pa thu cha a mun ni danga po kan soi to thi na poi mo ber mal chu an na kan vel ma yan in vel thata hlu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ka so easy a tu na po yan kan ngai khak to ang khan in vel that chuan thosi se atanga kan ka ye ni tu tu thosi om lo mai se a pian nu mun turi se om lo mai la ti mayang veng ve ki la khak kan ta na tham ma saber chu ta kan lo ve pala ni po in ka e in ve anadante kan so ya in rin hlel fatur Tuan intes na te aumzel katakan lo ti la kan lo vi natur ka invente ni tu na la na lo po kan adam le te ma se alam vi non te ni ti kan chia ma tu van tuan kan atak ber tur kan huat ber tur le ma kan na na chatur ber tu mo tu itling